0: heading 180로 available 해서 오란트.
1: 저희 다음 라이딩 원했죠.
0: 저 heading 180로 여기서 오란트 땡큐.
1: 지리아 203 다운 라이트링 320.
2: 라이트 헤딩 320 지리아 203.

0: 자, 프레마 73번, 턴 라이팅 230.
1: 라이팅 230, RPM 731.
0: 예, 소스 705, 턴 라이팅 200.
1: 라이팅 200, RPM 705.
0: 스크루타 S66, 턴 라이팅 340.
1: S340, 스크루타 S66.
0: 스크루타 S66, 디스 맨텐 8000.
1: 8000 비스크루타 S66.

0: 네, 자, 1175 리듀 스피드 2 10 나오.
1: 리듀 스피드 210 나, 제주예요. 1175.
0: 네, 자, 1175 컨타 도쿄 레이더 120 내시마 2.
1: 레이더 102 제주예요. 1175 day.
0: 네. 에어진 1379 아프라 헤딩 010 벡터 2 파이널 포치 코스 메인테인 10000.
1: Maintain 10000 heading second engine 137.
0: AirJunio 1379 heading 010 vector 2 final approach course maintain 10000.
1: Maintain 10000 heading 010 AirJunio 137.
0: EVA 184 re-clear direct to Venus. EVA 184 your transmission with V confirm re-clear direct to Venus.
2: Direct Venus EVA 184.
0: Orange China 602, turn left heading 340.
3: Left heading 340, Orange China 602.
0: Dynasty 102, reduce speed to 270 knots and instrument 10, 10,000.
1: C270, descend 10,000, Dynasty 102.

0: 싱가포르 반 2, 도쿄 프로 3, 4, 다슈. 싱가포르 반 2, 라자 람베 1, 6, 레스트, 익스펙트 아이레스 2양키 람베 1, 6, 레스트 어프로치. 클리어 데비아 루타스, 골프 아라이바. 싱가포르 반 2, 리클리어 디렉트 비이나. 디센터 메인텐 플라이트 레벨 150 나리타 QNH 2967 인포메이션 마이크 오렌지 라이너 632 플라이 헤딩 340 벡터 2 파이널 어프로치 4 메인텐 10 타상
1: 플라이 헤딩 340 메인텐 10 타상 오렌지 라이너 632
0: 오렌지 라이너 632, 디센더 메인텐
1: 64장 디센더 메인텐 64장, 오렌지 라이너 632
0: 오렌지 라이너 632, 콘택트 도쿄 레이더 120.2
1: 120.2, 오렌지 라이너 602

0: 오리지널 호드로 타운 레프트링 350.
1: 레프트 350 오리지널 호드로.
0: 오니 포인트 호드로 4 플라이 헤딩 010 벡터 3 파이널 포토 디스타르멘테 6000.
1: 헤딩 010 디스타르멘테 6000 오니 포인트 8404.